0: 봉스.
1: 야, 이게 DJ 봉스 너.
0: 시발 한번 쓰면 내가 사람의 수준 집어나 버릴까 봐 가가를 쉬우면 DJ 봉스 잡아 내가 사람 집어나 번 아, 소부에서 보나는. 내 사람 너가 봐봐 좋아 같다 내가 페트가 보나 내 쪼로 좋아. 아치 쇼트 하면 계속 들어가 전에 나가 사람 집어나 봐 원. 우세 호플라 리오네.
2: Dumela mana beso that is done here o mametse ntwe thata ntwe boima tibo number 1 go radio lesotho tip